Trying to let you know,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Hey! I must let you know,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